0: 야, 그 자키로 미피치기들 또. 더 빌리.
1: 네. 네.
0: 더 빌리.
1: 네.
0: 야, 시아무스 더 빌리. 야, 뭐지?
1: This is not the Billy. This is the Herbert. 야. Yeah.